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가동의식이거행됐습니다珲春시에서발전기회를다잡고자원우수에립각해목축업의규모화지능화발전을지속적으로추동해향촌산업진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길림성당위선전부길림성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최하고연변주당위선전부연변주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관하는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이연변박물관에서가동됐습니다이번과학보급주간은동북편강역사문화고향종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

기업을 주제로 합니다. 길림성 사회과학연합회 전임 부주석이며 성사회과학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유립신, 길림성 당위 선전부 2급 순시원 유빈, 연변주 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길림성 사회과학원 2급 순시원 전일 및 각 시주 사회과학보급 사업 책임 일꾼, 성급 사회과학보급 기지 대표 등이 가동의식에 참가했습니다. 박군봉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의 연변주에서는 전주 사회과학 조직과 평범한 사회과학 일꾼들을 단결 인솔해 사회과학 더하기 사회과학 리념으로 사회과학 사유의 기층회로의 확장, 진지 확장, 담체 혁신을 추동해왔습니다. 목전 연변주에서는 이미 6개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를 건설했고 연 평균 400여 회의 각종 과학보급 활동을 전개했으며 연인수로 근 100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전일이 새로 비준받은 12개 성급 사회과학 보급기지의 인정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연변주 해란 명주탑,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이 그 중에 포함됐습니다. 류립신이 전성 사회과학 보급주관 활동에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가동의식 분위기는 열렬했습니다. 조선족 특색 가무 표현, 무형문화 유산, 수공 작품 전시, 문화 창의 제품, 과학보급 도서 및 사진전 등 내용은 풍부하고 다채로웠으며 300여 명의 군중들이 앞다투어 참여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군중들은 동북 변강의 역사 문화와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가동의식 후 회의 참가자들은 또 연변박물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연변역사문화 진열 주제 전람을 참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천시에서는 발전 기회를 다잡고 자본 우수에 입각해 목축업의 규모화, 지능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해 향촌산업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동가도 태양촌에 위치한 훈촌시 연변황소 집중번식 양식시험단지에 들어서면 현대화 양식 모수기 과학기술의 매력을 가득 보여줍니다. 현대화 철골 구조로 된 우사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살이 잘 오른 소들은 여유롭게 사료를 씹고 있습니다. 반귀생은 기자에게 현대화 양식 모식은 양식 효율을 크게 높여 전통적인 양식 수준을 훨씬 초과해 정밀한 사료 주기와 과학적 관리를 실현했고 소의 건강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급 소고기 생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도 탄탄히 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시 연변황소 집중번식 양식시범단지는 학계와 기업의 협력을 적극 심화하고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 자원에 의탁해 연변황소의 품종 보호와 개량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혈통당한의 건립과 보안을 통해 개체군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육질이 뛰어나고 품질이 안정적인 고급 고기소를 힘써 육성하고 우량 품종이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계속해 과학기술로 목축업 산업에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지능 장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학교 기업 협력을 통한 기술력 강화, 우량 품종 육성을 통한 품질 제고로 연변 황소 산업을 끊임없이 장대시켜 훈촌 고기소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훈촌 목축 산업이 특색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의 장원한 발전의 길을 걷는 데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각 중소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조리 표준을 전면적으로 세분화하고 식자재 구매, 가공 조리부터 샘플 보관 및 소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범화 관리 통제함으로써 표준화 정밀화된 조작으로 평범한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식당에 들어가 보면 정결한 조리실과 명확하게 나뉜 기능 구역,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작업 절차가 학교 주방의 일상적인 전경으로 됐습니다. 학교 급식의 규범화 조리 첫 관문은 식자재 원천 관리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지정 업체 구매, 증빙 서류와 영수증 청구,
2인 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매일 배달된 식자재에 대해 일일이 외관 검사, 검역 보고 확인, 식자재 정보 등록을 진행해 원천으로부터 식품 안전의 첫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식자재 검수와 입고 후에는 규범화 가공 절차가 단계별로 연계됩니다. 식당에서는 앱을 가공구역, 정밀 가공구역, 조리구역, 배식 준비 구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생식과 숙식 분리, 용류와 채소 분리 조사 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리 환절에서는 과학적 배식 모식을 엄격히 시달하면서 고염, 고매운맛, 고지방의 조리 오류를 피하고 충분히 익히고 항온으로 보온하는 표준을 통일적으로 준수하며 영양 균형과 맛의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또 음식은 48시간 샘플을 남기고 주방은 전면 청결과 소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상에서 전시 학교 식당에서는 지혜 감독관리 모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방 조리 상황, 식재료 가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학교 급식 제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한 전사슬 식품안전관리통제 체계를 실현해 안전 최저선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고 학부모들이 더욱 실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헌혈자일을 앞두고 길림성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춘 림업요한회사에서는 간부와 종업원들을 조직해 무상 헌혈 공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올해 세계 헌혈자일의 주제는 뜨거운 피한 방울, 따뜻한 마음, 헌혈로 생명을 구하자입니다. 공익 호소에 적극 호응하고서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춘 림업요한회사에서는 알심자를 포치하고 광범위하게 동원해 광범한 간부와 종업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국유기업의 사회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훈춘 림상 용혈 보장에 따뜻한 힘을 주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종업원 23명이 성공적으로 헌혈했고 누적 헌혈량이 7,000ml에 달합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무상헌혈 중심에서는 이번 활동을 시범으로 전시기관, 기업, 사업단이 광범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창의를 발휘해 더욱 많은 군중들이 헌혈 지식을 요해하고 헌혈 공익에 참여하도록 창도해 인지 오류를 타파하고 자원 헌혈, 생명 관심, 기꺼이 헌신하는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천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대대에서는 도시 건설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해 중점 구역의 도시 면모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정밀화 치리 효능을 가열층 제고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지법 일꾼들은 각 시장 및 주변 구역의 도로 조명 경영, 가게 밖 적치, 교정 위반 광고 설치, 환경위생, 사각지대 등 문제에 대해 그물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발견, 현장 시정, 현장 규범화를 견제하면서 상인들이 자각적으로 문전 세 가지 책임을 시달하고 조동적으로 양호한 경영 질서를 수호하며 깨끗하고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요술을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가동의식이거행됐습니다珲春시에서발전기회를다잡고자원우수에립각해목축업의규모화지능화발전을지속적으로추동해향촌산업지능에강력한동력을주입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9일길림성당위선전부길림성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최하고연변주당위선전부연변주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주관하는2026년길림성사회과학보급주간이연변박물관에서가동됐습니다이번과학보급주간은동북편강역사문화고향종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제로합니다길림성사회과학연합회전임부주석이며성사회과학원당조석이며원장인류립신길림성당위선전부2급순시원류빈연변주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선전부부장인박군봉길림성사회과학원2급순시원전일및각시주사회과학보급사업책임일꾼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대표등이가동의식에참가했습니다박군봉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근일에연변주에서는전주사회과학조직과평범한사회과학일꾼들을단결인솔해사회과학도하기사회과학리념으로사회과학사유의기층회로의확장진지확장담치혁신을추동해왔습니다목전연변주에서는이미6개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를건설했고연평균400여회의각종과학보급활동을전개했으며연인수로근100만명에달하는군중들에게혜택을줬습니다전일이새로비준받은12개성급사회과학보급기지의인정결정을선독했습니다연변주해란명주탑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그중에포함됐습니다류립신이전성사회과학보급주간활동에가동을선포했습니다가동의식분위기는열렬했습니다조선족특색가무표현무형문화유산수공작품전시문화창의제품과학보급도소및사진전등내용은풍부하고다채로웠으며300여명의군중들이앞다투어참여했습니다현장소통을통해군중들은동북편강의역사문화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에대해더욱깊은이해를가지게됐습니다가동의식후회의참가자들은또연변박물관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연변역사문화진열주제전람을참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에서는발전기회를다잡고자원우수에립각해목축업의규모화지능화발전을지속적으로추동해향촌산업지능에강력한동력을불어넣고있습니다해동가도태양촌에위치한珲春시연변황소집중번식양식시험단지에들어서면현대화양식모식이과학기술의매력을가득보여줍니다현대화철골구조로된우사가줄지어늘어서있고살이잘오른소들은여유롭게사료를씹고있습니다반귀생은기자에게현대화양식모식은양식효율을크게높여전통적인양식수준을훨씬초과해정밀한사료주기와과학적관리를실현했고소의건강을보장하는동시에고급소고기생산을위한기술적기반도탄탄히다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이와동시에珲春시연변황소집중번식양식시범단지는학계와기업의협력을적극심화하고대학의과학기술연구자원에의탁해연변황소의품종보호와개량사업에주목하고있습니다혈통당안의건립과보안을통해개체군유전자를지속적으로최적화함으로써육질이뛰어나고품질이안정적인고급고기소를힘써육성하고우량품종이새로운활력을발산하게하고있습니다앞으로珲春시에서는계속해과학기술로목축업산업에에너지를부여하면서지능장비를통한생산성향상학교기업협력을통한기술력강화우량품종육성을통한품질제고로연변황소산업을끊임없이장대시켜珲春고기소산업의질제고와승격을전력으로추동함으로써 훈춘 목축산업이 특색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에 장원한 발전의 길을 걷는 데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각 중소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조리 표준을 전면적으로 세분화하고 식자재 구매, 가공 조리부터 샘플 보관 및 소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범화 관리 통제함으로써 표준화 정밀화된 조작으로 공부만 학생들의 음식 안전과 영양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식당에 들어가 보면 정결한 조리실과 명확하게 나뉜 기능구역,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작업 절차가 학교 주방의 일상적인 전경으로 됐습니다. 학교 급식의 규범화 조리 첫 관문은 식자재 원천 관리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지정업체 구매, 증빙 서류와 영수증 청구, 2인 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매일 배달된 식자재에 대해 일일이 외관 검사, 검역 보고 확인, 식자재 정보 등록을 진행해 원천으로부터 식품 안전의 첫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식자재 검수와 입고 후에는 규범화 가공 절차가 단계별로 연계됩니다. 식당에서는 앱을 가공구역, 정밀가공구역, 조리구역, 배식준비구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생식과 숙식분리, 용류와 채소분리 조사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리환절에서는 과학적 배식 모식을 엄격히 시달하면서 고염, 고매운 맛, 고지방의 조리 오유를 피하고 충분히 익히고 항온으로 보온하는 표준을 통일적으로 준수하며 영양 균형과 맛의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또 음식은 48시간 샘플을 남기고 주방은 전면 청결과 소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상에서 전시 학교 식당에서는 지혜 감독관리 모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방 조리 상황, 식재료 가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학교 급식 제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한 전사슬 식품 안전 관리 통제 체계를 실현해 안전 최저선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고 학부모들이 더욱 실력높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헌혈자일을 앞두고 길림성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춘 림업위원회사에서는 간부와 종업원들을 조직해 무상 헌혈 공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올해 세계 헌혈자일의 주제는 뜨거운 피 한 방울, 따뜻한 마음, 헌혈로 생명을 구하자입니다. 공익 호소에 적극 호응하고서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춘 림업위원회사에서는 알심들을 포치하고 광범위하게 동원해 광범한 간부와 종업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국유기업의 사회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훈춘 림상 용혈 보장에 따뜻한 힘을 주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종업원 23명이 성공적으로 헌혈했고 루적 헌혈량이 7,000ml에 달합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무상헌혈 중심에서는 이번 활동을 시범으로 전시기관, 기업, 사업단이 광범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창의를 발기해 더욱 많은 군중들이 헌혈 지식을 요해하고 헌혈 공익에 참여하도록 창도해 인지 오류를 타파하고 자원헌혈, 생명관심, 기꺼이 헌신하는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대에서는 도시건설 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해 중점구역의 도시 면모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정밀화 치리 효능을 가열층 제고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집법 일꾼들은 각 시장 및 주변 구역의 도로 조명 경영, 가게 밖 적치, 교정 위반 광고 설치, 환경위생 사각지대 등 문제에 대해 그물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발견, 현장 시정, 현장 규범화를 견제하면서 상인들이 자각적으로 문전 세 가지 책임을 시달하고 조동적으로 양호한 경영 질서를 수호하며 깨끗하고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요수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학습관철전문강좌가우리주에서거행됐습니다珲春여러풍경구에서본기수험생특별혜민할인활동을출범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0일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학습관철전문강좌가우리주에서거행됐습니다국가민족사무위원회선전강연단성원이며귀주민족대학당위원이며중화민족공동체연구중심보수이민소예가강의를했습니다강좌에서소예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의의를충분히인식하고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주요내용을정확히파악하며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학습선전관철사업을깊이있게잘할때관한내용등을조리있고알기쉽게설명해전주상하가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깊이있게학습이해하고전면적으로관철시달하며엄격하게집행하는데유력한지도를제공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수금평총석의중요사상을체계적으로총화하고당의100년민족사업의이론실천성과를함축했으며문화적공감대상감식융화발전공동부여협동공동치료를기본내용으로하는제도체계를구축했습니다전주각급여러부문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전면적이고효과적인실시를잘들어주는것을수금평총석의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중요사상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및중화민족공동체건설추진에관한중요론술과긴밀히결부시켜법률의독특한법적위치와법치기능을정확히파악해야합니다내재화심화전환에공을들이고법에따라민족사무를관리하는능력과수준을꾸준히향상시키며전주광범한간부와군중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더힘있게인도해우리주민족단결진보사업이끊임없이새로운성과를거두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각급여러부문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학습선전하는것을당면과향후한식의중요한정치임무로간주하고법을존중하고학습하며리해하고활용하는농후한분위기를적극마련해야합니다당원간부들에대한학습양성을정성껏조직해야합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이런학습중심조당학교양성세가지회의한가지수업의중요한학습내용으로삼고단계를나누어간부순환양성연구토론교류특강등활동을전개하며광범한당원간부들이법률조항법정직책사업요구를정확하게장악하도록교육인도해새시대민족사업을잘하는능력과수준을끊임없이제고해야합니다청소년교육교수사업을착실히틀어줘야합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대중소학교사상정치수업교육체계에융합시키고사례를통한교수조제실천등방식을활용해청년학생들이참관학습실천과정에서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의수립을마음속에깊이새기도록해야합니다사회차원의법률보급선전을광범위하게전개해야합니다기층선전강연온라인선전강연등다양한형식을종합적으로활용해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선전이기관향촌사회구역학교기업종교활동장소에진입하도록추동하고대중이선호하는형식으로법률보급선전을깊이있고실속있게펼치며전사회가민족단결진보사업에함께참여하고공동으로추진하도록인도해야합니다

0: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의 여부를 민족사업의 전 과정과 모든 분야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사고와 법치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해 우리 주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앞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와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요구에 엄격히 맞춰 법률의 제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법규와 단행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 주 민족사업이 법적 근거와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치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 사업 심사 체계와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발, 심사 등록, 입선 수준 향상, 추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업 기재를 보완해 재반 건설 임무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과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모순과 분쟁을 조사 해결하고 분쟁의 성격을 정확히 정의하며 문제 본질을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지속적으로 조사 해결하며 법에 따라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주의 민족 사무 법치화, 정밀화, 치리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강좌는 화상 형식으로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 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자, 조직서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 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현시에는 분회의장이 설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졸업생들의 여름방학 문화관광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자 6월 10일부터 훈촌시 각 주요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졸업 시즌 특별 해민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전국 본기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입장권 면제, 항목 특별 할인, 동행자 무료 혜택, 가족, 친구, 우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성이 가득한 문화관광 할인 혜택은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졸업 여행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 시즌 할인 활동은 여름방학 기간 전체에 걸쳐 진행됩니다. 6월 10일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이어지며 피복면이 넓고 할인폭이 큽니다. 자연관광, 놀이, 체험, 자연과학 보급 등 다원화 놀이 업태를 포함해 졸업생들의 휴식, 연학, 친구들과의 여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켜줍니다. 훈촌 방천 풍경구는 2026년 전국 고중, 대학 입시 본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장권 무료 혜택을 출범하는데 할인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활동 기간 수험생 본인이 수험표를 지참하고 풍경구 관광객 중심 매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완료하면 풍경구 입장권 비용이 면제되며 단 7원의 환승 요금만 부담하면 몰입식으로 변경 특색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훈촌 와스터크 활락섬은 졸업생들의 놀이 수요에 맞춰 특별 할인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할인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2026년 고중 대학 입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험생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풍경구 매표소에서 88원의 졸업생 전용 육상 놀이공원 할인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입장 시 수험표 원본을 제시하면 다양한 놀이 시설을 체험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은 학생들을 위해 특별 연학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기 고중 대학 입시 수험생들은 본인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호랑이와 표범 보호 지식을 요해하고 자연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기 조상에서 과학보급관의 부대 체험 항목은 소음생 전용 저가 패치 기지를 출시했습니다. 모든 할인 패키지에는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소음생 1명 또는 가족, 친구 2명을 동반 입장시킬 수 있으며 동반자 입장권은 1인당 35원입니다. 동시에 3인 동행 무료 활동도 진행하는데 본기 수험생 3명이 함께 이미의 체험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한 명의 비용이 면제되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1일 훈촌시 정협 부주석 최회에 인솔하여 훈촌시 정협 문화교육처위원회에서는 의약위생개별조 위원들을 의료조로 구성해 하남과도 연남사회구역에 가서 정협위원 사회구역 진입, 해민 지적 수립, 의료 약품 건강 전달 조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의료조는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구강 건강관리 지식을 선전했습니다. 이어서 전개된 의료 봉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각종 흔한 질병의 예방 등 관련 상식을 설명해 주민들이 지문 앞에서 고수준의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약품 건강 전달은 훈촌시 정협 문화교육 위생 체육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한계위원회 한계 브랜드 특색 직책 이행 브랜드입니다. 4년간 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기층에 진입해 군중들에게 의료 봉사, 의약품을 전달하고 건강 지식을 보급하며 곤란 군체를 지원함으로써 기층 군중들이 병원이 멀고 진료가 어려우며 건강 관리가 취약한 실제 문제를 절실히 해결했습니다. 훈촌시 정협에서는 앞으로도 교량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사회 각계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정부 주도, 사회 협동, 전민 공유의 건강 봉사 새 구도 형성에 조력해 실제적인 민생 성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정협위원회 직책을 이행하고 인민을 위하는 초심과 담당을 충분히 보여줄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제육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통 항목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경기성, 취미성, 집단성을 일체화해 학생들이 운동 가운데서 신체와 정신을 강건하게 하고 의지를 연마하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올인 선수들은 씩씩하게 전력을 다해 달리고 협력하면서 육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선두를 다투는 앙양된 투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소방 통로는 화재 구조의 생명 통로이자 군중들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훈촌시 일부 구역에서는 소방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해 도시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훈촌 학원 서구역 및 부근 소학교 주변에서 서구역 주민들이 개인 차량을 소방 통로, 소방 출입구에 주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차량은 심지어 소방 통로에 노란색 주차 금지 표지선 안에 직접 주차해 소방차 통행 공간을 엄중하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광범한 차량 소유주들이 소방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소방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지 말며 규범적으로 주차해 침범할 수 없는 이 생명 통로를 함께 지켜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흐렸다 맑았다 더웠다 서늘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장단 맞추기 참 힘든 요즘입니다. 감기 걸리기에도 딱 알맞는 날씨죠.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기력이 돋는 고단백 음식으로 식단을 짜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알맞은 낮 시간대에 가벼운 운동 해주시는 것도 필수겠죠. 게다가 옷 입기도 무척 까다로운데요. 날씨 변화에 따른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고 맵시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춘화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3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4도. 양포,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경신,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7도. 반석,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6도. 영안,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4도. 방천,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3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학습관철전문강좌가우리주에서거행됐습니다珲春여러풍경구에서본기수험생특별혐인할인활동을출범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0일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학습관철전문강좌가우리주에서거행됐습니다국가민족사무위원회선전강연단성원이며귀주민족대학당위원이며중화민족공동체연구중심보수이민소예가강의를했습니다강좌에서소예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의의를충분히인식하고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주요내용을정확히파악하며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학습선전관철사업을깊이있게잘할때관한내용등을조리있고알기쉽게설명해전주상하가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깊이있게학습이해하고전면적으로관철시달하며엄격하게집행하는데유력한지도를제공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숙근평총석의중요사상을체계적으로총화하고당의백년민족사업의이론실천성과를함축했으며문화적공감대상감식용화발전공동부요협동공동치료를기본내용으로하는제도체계를구축했습니다전주각급여러부문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전면적이고효과적인실시를잘틀어주는것을숙근평총석의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관한중요사상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및중화민족공동체건설추진에관한중요론술과긴밀히결부시켜법률의독특한법적위치와법치기능을정확히파악해야합니다내재화심화전환에공을들이고법에따라민족사물을관리하는능력과수준을꾸준히향상시키며전주광범한간부와군중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더힘있게인도해우리주민족단결진보사업이끊임없이새로운성과를거두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각급여러부문에서는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학습선전하는것을당면과향후한식의중요한정치임무로간주하고법을존중하고학습하며리해하고활용하는농후한분위기를적극마련해야합니다